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래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크루아상도 결국 이렇게 얇은 한 겹 한 겹이 쌓여서 그 특유의 결, 그 식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또 계속 쌓여서 또 어느새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또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는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기분 좋은 순간도 있겠죠. 오늘은 크루아상처럼 근심은 바삭하게 좀 부서지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버터처럼 부드러운 웃음이 스며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카티 프로 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장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살기 좋고 산책할 수 있는 천마산 둘레길 두 바퀴 돌며 정원님의 잔잔한 보이스에 매일 아침 많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좋은 데 살고 계시는군요. 산책할 수 있는 천마산 둘레길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또 그 산 산책하시면서 귀에다 음악 꼽고 들으시면 더 행복하잖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귀에다 뭐 꼽고 산책하실 때는 혹시 또 이런 안전상에 소리를 듣지 못해서 또 그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살랑거리는 산들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노래하고요. 제임스 레바인 주연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살랑거리는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중창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215번님 사연인데요. 딸 둘이랑 데이트 겸 영화 보러 가는데 버스에서 정원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딸 둘과 데이트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딸들과 데이트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보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 딸을 둘이나

연둣빛 새순이 햇살의 사랑을 받아 푸르름을 더하고 넝쿨 장미가 까치발로 담장을 넘어 수련거리면 오랫동안 침묵하던 감나무도 수줍은 미소를 건넨다. 그 아이의 집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늘 줄기가 기지개를 켜고 여린 상추잎이 바람에 너울거리던 밭 한켠,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기다리던 감나무 놀이터. 그 나무 아래서 아이는 하루를 보냈다. 아빠의 어깨처럼 곧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그네를 타며 할일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간. 배꼽 시계가 꼬르륵 울리면 금방이라도 노래가 터질 것 같은 감꽃을 주워먹고 떨어진 꽃을 실에 꿰어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를 만들던 날들. 그곳은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놀이터였다. 아빠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먼 길을 떠나셨다. 8 남매를 두고 차마 멀리는 못 가시고 삐빗꽃 하얗게 피던 마을 앞산으로 가셨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빠는 막내를 유난히 품에 안고 다니셨다 한다. 당신이 오래 곁에 있지 못할 것을 어쩌면 먼저 아셨던 걸까? 퇴근길 과자 한 봉지를 사오시면 형제들은 흥분의 아이들처럼 몰려들었고 막내의 몫은 번번이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빠는 교무실 서랍에 과자를 숨겨두었다가 양복 주머니에 몇 개를 넣으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감나무 아래로 막내를 데리고 가 조용히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과자보다 더 따뜻했던 것은 그 손길이었을 것이다.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감이 달콤하게 익어갈 즈음에도 그네를 밀어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양복 주머니 속 과자보다 아빠의 두 팔을 기다리던 아이가 마음에 걸리셨던 걸까. 아빠는 몇 번이고 꿈을 빌려 집에 다녀가셨다 한다. 이제 그 감나무는 사라졌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푸르게 서 있다.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당신. 이제 나는 그 꽃잎에 새겨진 이야기를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다. 몇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빠의 마지막 밤처럼 마음이 젖어온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왈츠 7번 C샵 단조 오프 39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신앙송가 김현서의 책 시가 우리를 만나게 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감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네요. 그네를 타던 시간도 또 감꽃을 주워 먹던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몰래 과자를 쥐어주시던 그 기억은 정말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여덟 남매 사이에서 막내에게만 따로 챙겨주고 싶었던 몇 개의 과자. 하, 그걸 건네주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선명할까요? 비록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보다는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짧겠지만 이 막내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뚜렷하고 선명하고 특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감나무는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그 나무 아래서 받았던 사랑까지 사라질 순 없죠. 오히려 오래된 기억일수록 이렇게 어떤 뭐 나무 하나, 냄새 하나, 작은 물건 하나에 기대어서 더 또렷하게 살아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루길드스케장에서 듣겠습니다. 메초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메조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09번님 사연인데요. 며칠 전 운동 끝나고 베란다 활짝 열고 맥주에 오징어 땅콩 먹으며 드라마 포엔즈 보는데 말러의 아다지오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가을 공기는 어찌 이다지도 피아노 소리에 공명하는지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은 그 피아노 또 포엔즈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무조건 반갑습니다. 맥주의 오징어 땅콩의 드라마. 근데 거기서 또 흐르는 음악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셨군요. 아, 뭐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르그의 서정서곡집 5권 듣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곡 노트르노 만나봅니다. 이 곡은 워낙에 피아노 원곡도 유명하고요. 또 오케스트라 편곡된 버전으로도 많이 연주됩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고요한 밤의 정취를 그린 작품인데요. 잔잔하게 흐르는 선율, 또 어딘가 애잔하고 또 신비롭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 역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나봅니다. 존 바벨리가 주연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리그의 서정 수곡집 5권 작품 54 가운데 네 번째 곡 노트르노 녹턴 만나봤습니다. 존 바비올리가 주연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로 들으면 뭔가 좀 단아한 매력이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는 또 이런 풍부한 색채로 인한 감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버전 다 제가 아끼는데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 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와르트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flat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트 안톤슨의 트럼펫,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소화하기 하면 하아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9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헤벳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가능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0: 1등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수경 씨 나은영 곡 아 가을인가 메초소프라노 김항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0: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오프스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첵 카스프치크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677번님 사연인데요. 저에게는 토요일 아름다운 당신에게 시간이 휴식이고 유일한 저만의 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청취를 못하다가 토요일에는 예배 마치고 천천히 걸으면서 듣는 방송이 위로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평일날 못 만난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빈터가이즈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밤 인사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럴드 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밤인사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746번님 보내준 사연인데요. 잠시 쉬러 온 시골 마당엔 연분홍, 진분홍,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일찍이 꽃을 찾아온 벌과 나비들, 앙증맞게 쪼아먹은 감나무의 홍시들의 외로울 틈이 없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클래식과 함께하는 시골의 아침은 더더욱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또 가을 하면 코스모스죠. 마당에 이렇게 연분홍, 진분홍 갓갓 코스모스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으면 참 예쁘겠어요. 시골의 아침에서 아침에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더 아름다움을 더해줄 음악 보내드릴게요. 리스트의 6개 위안 콩솔라시온 가운데 세 번째 곡 디플렛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여섯 개 위한 꽁슬라시옹 가운데 세 번째 옥티플렛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는 특별히 더 따뜻해요. 음색이 정말 따뜻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이 가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막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미카엘 플랜네프가 주연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라흐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랫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314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며칠 전부터 목이 갑갑해 아침 일찍 병원에 갔는데 감기철인지 환자분들이 많네요. 대기 순번 35번째지만 대기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니 지루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저께 공연에서도 이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데 뭐 참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시겠지만 객석에서 기침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고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47번님 사연인데요. 집에만 있다가 아침 9시부터 8시간씩 앉아서 수업 들으려니 체력도 집중력도 딸려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은 4주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너무 혹독한데요. 9시부터 8시간을 앉아서 수업 듣는 건뭐 누구나 힘든 일인데 아유 고생하시네요. 4주나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업인지 또 궁금하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End to Each Season 보내드립니다. 로즈 맥퀸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0: 로드 맥퀸의 노래로 End to Each Season 보내드렸습니다. 파헬벨의 카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었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다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소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링.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 마지막 곡은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보내드립니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5: 리모델링도
4: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나가던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칼은 안정만을 추구하는 레스토랑 오너 탓에 유명한 평론가와 설전을 벌이다 그만 해고를 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이랑 함께 샌드위치 푸드트럭을 찾아요. 낡은 트럭을 청소하고 망을 굽고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음식에 대한 철학만큼은 어쩐지 더 단단해지죠. 이 트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해. 아마 최고의 레시피는 그저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몰라.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는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도 놓지 못하고 기꺼이 다시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진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입니다. 아메리칸 셰프 중에서 페르코 에르난데스 오예 꼬모바 들어봐 리듬이 얼마나 좋은지.

0: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의 원제인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우리나라에서는 베니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었죠. 영화 원제와 동명의 테마곡이었어요.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익명의 베네치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콜린 퍼스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그 영화 킹스 스피치 음악이었어요. 라이오넬 앤 버티,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이죠. 라이오넬과 버티. 콜린 퍼스는 이 영화에서 버티 역을 연기했어요. 형 대신에 본의 아니게 국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라이오넬은 다른 치료사들과 다르게 버티를 왕이 아닌 그냥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요. 치료사이기 전에 친구가 되어준 라이오넬 덕분에 버티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되죠. 네,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호흡을 하고 말을 고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일, 뭐 크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무섭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곁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라이오넬 같은 사람들을 믿어보면 좋겠죠.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최강희의 영화음악. 여기다 얘기해주세요. 네. 나도 몰랐던 내 가능성을 저 사람들은 본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라도 망설이던 첫걸음을 다시 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영음에 털어놔 주세요. 네, 정말 힘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상대가 정말 그러면 뭘 안다고 저를 칭찬해 준 사람, 저에게 힘을 준 사람도 저에 대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제 곁에 한 명 있어요.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 나이 들면 그게 좀 바뀌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그 친구 덕분에 해낸 일이 참 많아요. 네, 책도 그 친구가 써보라고 해서 했고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왜 내가 정말 별로라고 느낄 때 그치만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어때? 어때? 물어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니다라는 말 듣고 싶고 잘하고 있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0528님, 가을 정취 느끼고 파서 강디 라디오 들으며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도 강디 목소리 나와요. 세종시 991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거 있죠? 하셨네요. 가을 정취 다 느끼면 짬뽕 맛집도 가려고요 하셨네요. 벌써 뜨끈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강디도 질점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하셔요 하셨는데 네 그러네요. 이제 슬슬 이 문자가 낯설지 않은데요. 곧 있으면 뜨끈하고 매콤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곧 금방 오겠네요. 이번에는 영화 러빙 빈센트 중에서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리고 영화 추억 중에서도 한 곡 들을까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미국의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를 볼 수 있는 시대극들의 영화음악이었어요. 먼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에비에이터 중에서 베니 굿맨 콰르뎃의 문 글로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았어요. 미국의 영화 제작자 겸 비행사였던 하워드 휴지의 삶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쿨타이 중에서 코스터스의 스모키 조스 카페였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미이라의 브랜든 프레이저, 그리고 맷 데이먼, 크리스 오도넬, 벤 애플렉까지 배우들 이름만 들으면 이런 대작이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흥행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라서가 아닐까 해요. 와, 근데 브랜든 프레이저도 연기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오, 좋아하셨던 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이런 영화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는 재미가 또 있죠. 또 안 본 눈 삽니다. 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소라 빼먹듯이 쏙 이렇게.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만큼 외모부터 연기의 변화까지 들여다보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7013님, 저한테는 CBS 라디오 방송이 살아갈 의욕을 주는 일상의 친구입니다. 감동이네요. 특히 최영음의 음악과 강희 씨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전해지는 따뜻함에 덩달아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이에요. 아시죠? 6943님, 강디님, 딸내미가 운전하고 아빠가 옆에 타고 저는 뒤에서 강원도 양양을 지나 속초로 여행 갑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추억을 소환해 주네요. 가을 사는 단풍이 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속초 바다가 마음에 그려져요. 하셨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나눠도 될까요? 6260님, 며칠 전에 영화 인턴 보고 오는 길에 강장언니 만났어요. 하면서 CBS 앞에 제 사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동 오시면 제 사진 앞에서 인증샷 찍고 가세요. 네, 청취자 인증. 네, 여기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네, 인턴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강짱 언니도 보셨나요? 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번에 볼까 봐요. 오늘? 내일? 이렇게.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중에서 프레이의 Never Say Never. 이 노래 듣기 전에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이 장면을 보려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짐자무 씨 감독의 영화 천국보다 낯선 중에서 I put a spell on you, 애니 레녹스 목소리였어요. 천국보다 낯선 보셨나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월리와 월리의 사촌 에바, 그리고 에디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플로리다로 떠나요. 하지만 여정은 파라다이스와 거리가 멀고 에디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새로운 곳에 와도 모든 게 똑같아 보여.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결말. 뭐 누군가는 쓸쓸하고 황량한 영화라고 하지만 떠나본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방황은 매우 수고스럽지만 절대로 또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걸요. 6742님, 얼마 전에 찬란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톡 보냈어요.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나온 말 듣고 보냈다고. 우리가 만나 즐거웠던 20대도 찬란했지만 지금의 성숙한 모습이 참 좋다고. 아직도 너무 바쁜 우리지만 힘내자고요 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아,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진심 어린 문자 생각보다 없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0: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8: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은요, 애니메이션 타잔에서 골라봤어요. 필 콜린스, You'll be in my heart.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성원.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 축제 소식이 많아요. 지역 특산물 축제도 있고 꽃 축제도 있고 먹거리 축제까지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냥 구경이나 해볼까 했는데 막상 가보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일단 축제에는 흥이 있으니까

인생이 축제 같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당신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축제 같은 순간 남겨보기로 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정말 축제의 계절인데 즐거운 축제 같은 인생 즐기고 계신가요? 2642님, 저는 인천 짜장면 축제에 갔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장면은 동네 맛집에서 먹었답니다. 아니, 짜장면 축제에 가서 짜장면을 못 먹었다니. 이건 좀 슬픈데요? 근데 인천 차이나타운을 제가 처음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랑 그냥 그 차원이 다른 짜장면 맛? 아마 축제는 또더 맛있겠죠? 다음에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화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중하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핑핑 서비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신승훈의 엄마야. 8487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앞서서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운 토요일인데요. 동생과 김치 작업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오늘도 노래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하셨어요. 김치 작업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슬슬 김장철이긴 한데 김치를 담그시는 걸까요? 우리 집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죠. 김치, 김장 축제 하고 계신 848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선화가 진행하고 있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425님. 경기도 안산에서 강원도 인제로 캠핑 가고 있어요. 힐링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조용필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좋네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가호의 러닝도 이어집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앞서서는 8176님이 정해주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하림의 위로까지 함께 했습니다. 수영님 소식 들으신 분들이 응원과 기도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러브스카이님, 건강 문제 때문에 수영 누나 콘서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음반만 매번 구매하며 응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식을 듣고 누나 걱정이 더 크게 들었는데요. 항상 수영 누나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608님도 여기는 지금 뉴욕이에요. 항상 서울에서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분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요. 이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수영 씨 힘내시라고 응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저는 CBS 아나운서 최선아라고 합니다. 수영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서는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들의 간호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승아 님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 규현이 부르고요. 라일락 서영님의 신청곡 고호경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샵의 스위티까지 이어집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부모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12시에 만납시다. 1부 끝곡은요, 1253님의 신청곡이에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하루에 하루만 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웃겨.
1: 이 곡 듣고 안 웃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유리상자의 웃어요였고요. 태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지금 스페셜 DJ 아나운서 최선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인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경주 김씨 17대 종부가 직접 만드는 상촌 단팥빵에서 맛있는 단팥빵을 드립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노래 이거 뭡니까? 지금 독감으로 격리 중인데 힘없고 목 아픈 와중에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1547님. 아픈데 이 노래 따라 부르셨어요. 시스타의 나 혼자 아린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서는 0052님이 정해주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아이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8894님. 딸의 결혼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정선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곧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오래 기억하려고요. 다음에 가족여행 가실 때는 사위라는 사람이 새로운 멤버로 껴있겠네요. 또 그거 나름의 추억이 있을 테니까요. 가족끼리의 마지막 여행은 또 이상한 것 같고 시집 가시기 전에 가족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460님이 청해 주셨어요. 김건모의 핑계. 0045님 들어주세요. 015B의 수필과 자동차.

혼자라고 생각 말기, 김보경, 심규선의 부디, 또 정준일의 안아줘. 수영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청해 주셨습니다. 수영님 소식 듣고 하루 종일 심장이 찡하게 아팠어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주셨던 그 목소리가 벌써 그립습니다. 남새님이 보내주셨고요. 수진님도 그 긍정 기운을 즐기면서 듣고 있는 50세 아줌마이자 혈액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아드님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과 동갑인 아드님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씩씩하게 모든 치료 과정 잘 견디고 완치 소식과 함께 복귀하시길 기도드릴게요. 화이팅! 이 마음 그대로 전달되길 바라면서 다음 곡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님이 청해주신 어머님께 GOD의 목소리고요. 0884님, 쿨의 송인.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8: 메디힐 톤업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37번 마을버스에서 열만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화끈하게 볼륨 업하셔서 아주 잘 들립니다. 기본 자리님. 감사해요. 37번 버스 기사님. 열만 할때 소리 업 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릴게요. 기사님 듣고 계신가요? 0075님은 쉼 없이 라디오 들어왔어요. 열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한동준님이 있어서 즐겁고 또 박승환님이 있어서 편안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한동준의 FM 팝스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궁금한 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양파양님, 넘어져서 오른손이 부러져서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심심한데 라디오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 사연을 보내셨을까요? 왼손으로 보내셨는지, 아니면 뭐 음성으로 인식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나중에 답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라디오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하니 아주 좋습니다. 끝곡으로는 강산의 곡 남길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오늘도 오후 힘내시고요. 내일도 그럼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긴 퍼터.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12% 정도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한동준의 FM 팝스를 꾸준히 들으시는 겁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제나두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였습니다. 10월 12일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주변에 좀 많긴 한데 정신이 좀 예. 아, 제가 그 음악을 해서 음악을 직업으로 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문제를 몰라요.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은 선물님이 부평방면 2번 버스 탔는데요. 기사님의 FM팝스 듣고 계시네요. 버스에서 동준님 음성 반갑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부평. 이게 저 부평 버스죠. 부평 2번 버스 기사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양드림 790님이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꾸준한 습관 이 시간 한동준 FM팝스 습관처럼 들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최점숙 씨, 첫 곡부터 너무 좋아요. 후리지아 꽃향기님이 가을 가을입니다. 그러셨는데 가을이 아니라 좀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버스 타고 출근했는데 야 너무 더워가지고.

0: 땀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덥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무지하게 더웠는데. 9858번으로 CBS 들으면서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 1공항? 아, 1터미널. 1터미널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방관님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이시네요. 별일 아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글쎄요. 1터미널에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저 1터미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방관님들이 출동한 모양인데. 자, 큰일이 아니길 기원합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이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잔슨비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노래 All Time Rock and Roll, Billy Joel의 All Shook Up, Electric Light Orchestra의 Hold On Tight, Stray Kids의 Genie, Genie, Genie, Brian Adams의 Rock and Roll Music까지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섯 곡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노래들이 다 짧아가지고요. 한 십몇 분 됐네요. 식은 커피님이 아 너무 신나도 일하는데 방해되는데 발바닥 비비느라고 아프셨어요? 빅맘님이 작정하셨군요. 작정은요 뭐 여러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니까 보내드린 거죠. 9854번으로 아우 여기 어디예요? 되게 좋은데 꽃들이 와 꽃들이 이게 꽃 축제예요 여기? 이야 가을 꽃들이 아주 그냥 흐트러지게 폈네. 양주나리공원이라고요. 양주나리공원에서 수아진님이 너를 사랑해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아이고 수아진님 고맙습니다. 네. 아 참 덕분에 아니 덕분에는 아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줄리 런던의 I left my heart

Man at Work의 Who Can It Be Now에 이어서 Greek and Bandon의 The Breakup Song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댐성별님이 별이는 무슨 꽃 좋아하지? 꽃 다 좋은데 봄에 목련을 좋아해요. 아, 저랑 같으시네요. 봄에 목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삼성교 살 때 삼성교 집에 마당에 목련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되면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목련 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는 아니구나. 누워가지고 툇마루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련을 보면은 그때 그 나른함. 나른한 그 오후의 어떤 분위기?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오늘 날씨가 좋아갖고, 아, 양주에 아까 나리공원 천일홍 축제라고 그러셨네요. 아유, 또. 천일홍. 5937번으로, 6살 저희 아들 생일 축하 기념으로 가평 키즈풀 빌라 여행 가고 있습니다. 여행길 FM 팝스와 함께여서 행복 두 배. 그러셨어요. 키즈 풀빌라.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7020번으로 오늘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당에 이불 빨아놓고 평상에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노란 국화가 활짝 피고 피어있고 그 위로 흰나비 한 마리가 사뿐사뿐 앉았다가 날아가네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셨어요.

아, 연천에서 보내주셨네요. 최순옥 씨. 그게 오후에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뭔가 그런 분위기를 있으면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죠. 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윌슨 필립스의 Hold On.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6: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7: 위제로.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7: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6: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러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음악 외침 이즘 제공으로 이즘 설립 25주년 기념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합정역 놀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유병렬, 인디밴드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록밴드 자우림, 걸그룹 5050 그리고 김수철 씨가 출연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면 정확한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탐 존스의 Help Yourself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갑니다.

0: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쓰다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쓰다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I've seen that face before. 리베르 탱고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었죠. 그레이스 존스의 I've seen that face before 함께 들었습니다. 쿵두락딱 삐약삐약 그거잖아요. 리듬이 쿵두락딱 삐약삐약 이거 한동안 무지하게 유행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어디서 나온 거죠? 코미디언 누군가가 하신 것 같은데 이기동 선생님이 하셨나? 배삼룡 선생님이 하셨나? 아, 제가 얘기하는 이 저 코미디언을 모르시면은 상당히 젊으신 겁니다. 예. 왜냐면 전설들이시거든요. 예. 야, 홍차 곤주님이 이런 날씨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감액하기 딱인데 쫀득이 구운 거랑 육포 같은 거랑 실상은 이불 빨래만 지금 두 판째 한다. 아, 이불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구나. 예. 여름 이불 이제 좀 정리하시고 가을로 넘어가니까. 예. 오늘 아주 분위기 괜찮죠? 노래들도 그렇고. 제니퍼님이 아, 계절 탓인지 이유 불문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청취만 하다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들어왔어요. 그러셨어요. 아이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왜 안 좋으셨어요? 요즘에 근데 저 환절기고 가을이 돼가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게 좀 일단 나이가 약간 갱년기 쪽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자분들 그 특히 여자분들 그 갱년기에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시죠.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0: 이 뭐야 이게 뭐 그러면서 너무 쓸쓸하고 막 그런 느낌 옵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뭐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뭐 예. 마음을 잘 다스리셔 가지고 예. 이게 사실 근데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은 아유 뭐 40대 중반에 시작해 갖고 50대 지금 중반인데 10년을 가네 10년을 갱년기를 아유. 자, 한동준의 FM 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노래 주야장천 보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The Cars의 Hello Again, 그리고 Cheap Trick의 Dream Police, 그리고 이어서 The Neck의 My Sharona,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비스터탑님이, 아, 우리 동주님은 사연 소개도 잘해주시고 유로댄스도 잘해주시고, 유료댄스라고 그러셨는데, 유로댄스 말씀하시는 거죠? 신청곡도 잘 들려주시고 짱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여러분이 다 만들어주시는 건데요. 뭐 저는 신부름만 할 뿐입니다. 귀염둥이님이, 아, 역시 샤워 중 최고는 기타 샤워. 아, 그러고 보니까 기타 사운드가 좀, 좀 돋보이는 그런 곡들이었네요. 7004번으로, 아, 재수 시절 들었던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신나네요. 리얼리티 바이츠 삽입곡이었죠. 집에 아직도 이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맞습니다. 리얼리티. 뭐 또, 워낙 큰 히트곡이고요. 또 네크의 마이 쉐로나는 영화에 삽입이 되기도 했었죠. 위노나 라이더 나오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리얼리티 바이츠. 귀염둥이님이 오라버니 오늘 선곡 최고. 매일 좋지만 오늘은 역대급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저도 제 귀도 호강하네요. 자, 노래 또 두 곡입니다. Anita Carlsinger의 Welcome to My World,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함께 들었습니다. 2286번으로 지금 중앙공원에서 따뜻한 가을 햇살 받으면서 FM 팝스 듣고 있어요. 우연히 만난 점잖은 의뢰인에게 이 좋은 방송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려고 휴대폰에 직접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덕분에 가라앉았던 마음도 따뜻해지고 오,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CBS FM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참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너스님이 바람의 나라 네덜란드에 여행 와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동생과 1년에 한 번 꼭 함께 여행하는데 7시간 젊어진 먼 이곳에서 아침에 듣는 동준 DJ 목소리에 기분이 묘하네요. 반갑고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면은 암스테르담인가요? 암스테르담. 뭐 도시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 노래 또. 아, 이번에 또 가을. 예, 또 보내드려야죠.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함께 부르는 When I Fall in Love. 나탈리 콜과 네킹 콜이 함께 부르는 Unforgettabl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티 프로 시.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막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끝곡은 제니 라퍼티의 노래입니다. 베이커 스트리트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는 떡볶이, 구미에선 라면, 강릉에선 커피, 전국 곳곳에서 먹거리 축제가 열리고 있거나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가을엔 단풍을 따라 떠나도 좋고 맛을 따라 떠나도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동네 맛집에서 한 끼 즐기고 집 근처 단풍을 구경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맛있는 음악으로 우리만의 가을 축제를 즐겨보는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자두의 김밥. 아, 출출해지는데 김밥 생각나네요. 멋진 계절의 토요일 오후에요. 이 붉게 물들어가는 낙엽들만큼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 오늘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0: 맛있는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한우.

아야야, 이정희 씨의 노래, 남궁옥분 씨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두 곡이었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요즘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쵸? 공감합니다. 이남열 씨, 6일째 구기자를 따는데요. 오늘은 정말 지칩니다. 가을 축제도 못 떠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노래로 위안 삼아 봅니다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작업들 힘드시죠? 구수한 구기자차 생각이 나는데 이남열 씨 덕분에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가을 숲을 거닐고 싶은 날씨, 음악까지 곁들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네요. 4852번으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까운 동네 산책이라도 해보시죠. 소희가 노래해요. 산책.

조용필 씨의 노래 고추 잠자리 김성윤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윤건 가을에 만나 천선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0913번으로요. 평창 600마지기 완주하고 고성 가는 길에 청취 중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경치에 새로운 에너지 듬뿍 충전하고 갑니다. 이야 멋집니다. 600마지기 그 꼭대기 춥지 않으셨습니까? 아, 멋진 경치 눈에 그리고 이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신 거 맞죠? 2498번 남편이 하늘나라로 여행 간 지 6개월이 지나고 맞는 가을이라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남편 사업을 승계받아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빈자리가 더 크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이렇게 찬바람이 피부에 다가오면 왠지 그리움이 이렇게 마음속에 더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립고 슬프고 그럴 땐 말이죠.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821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혜림 날 위한 이별 그리고 0322번 원미연 이별 여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3: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무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김승진, 핑 도는 눈물. 조관우 씨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김성은 씨가 신청하셨고요.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던마루의 노래예요. 길 잃은 친구에게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반짝이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체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허지은 씨가 신청하신 임재범 비상,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연휴의 중간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여유가 느껴지는 토요일 오후에요.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습도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도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동요를 멋지게 편곡해서 노래했네요. 스위스로우가 부른 아기 염소, 그리고 여행 스케치가 부른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은 김경희 씨가 신청하셨고요. 얼마 전에요, 제 생일에 갖고 싶었던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선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 생신이라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나물들 장봐서 바구니에 넣고 가을바람 맞으며 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2788님. 야, 이 바구니 달린 자전거. 그리고 동그란 바퀴 두 개가 돌아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계신 2788님의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박정선 씨. 저희 강아지와 공원 산책을 하다 보면 도토리를 주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도토리 채취 금지 현수막이 있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주워가세요. 공원에 사는 동물들을 위해 도토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아, 그러게요.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 재미로 한두 개 정도야 뭐 괜찮겠지만 동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참아보는 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09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입니다. 더 블루의 노래 너만을 느끼며 그리고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는 정은희 씨가 신청하셨어요. 아, 김혜진 씨의 사연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걱정이 됩니다. 평생 일만 하신 우리 아버지. 얼마 전 병원을 가봤는데요. 폐혈증이라고 하네요. 빨리 갔으면 약으로 해결했을 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이런 사연이거든요. 자, 이 폐혈증 위험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7614번 집에 큰 밤나무가 있어요. 요즘 거실에 있으면 밤이 툭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밤 주우러 하루 종일 들락날락 바쁩니다. 한 개씩 주우면서 신나하고 있는 접니다. 토실토실한 이 밤들. 이 밤들 보면은 기분이 왠지 좋아지지 않습니까?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왠지 좀 쓸쓸하기도 하고. 0089번으로 신청하신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사랑의 듀엣이 부른 나 어릴 적에, 그리고 해오라기의 숨바꼭질 11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장혜진 씨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날들.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서머네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서머네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인쇄 서머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과연 축제의 계절이긴 한가 봐요. 오늘 서울 한강에서는 종이비행기 축제가 열렸는데 기사를 보니까 매년 참가 신청이 1분 만에 매진이 된다네요. 참가하는 사람은 다 큰 어른 남자들이 제일 많고요. 남자들 이런 거 좋아 보여요. 어릴 때 했던 놀이에 아직도 푹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건 속타지만 제대로 즐거움에 몰입할 줄 아는 거. 오늘 다 큰 남자들 가을바람에 종이비행기 실어올리면서 묵은 피로도 좀 날리고 왔나 모르겠네요.

돌리 파튼, 케니 로저스, Islands in the Stream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리는 것도 오래 날리는 것도 좋지만 엉뚱한 궤적으로 날아가는 데 묘미가 있죠. 그래서 종이 비행기에는 언제나 이 말이 붙는 것 같아요. 종이 비행기의 여행. 오늘 한강 종이 비행기 대회 최초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대회 중계를 했다는데요. 누구 선수 비행기가 선회를 하다가 방금 물들기 시작한 느티나무에 우착륙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했을까나요? 어땠을까나요? 가을은 참 좋네요. 별별 즐거움이 다 있어서. 10월 12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중하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

에이미 와인하우스 리헵 들으셨어요. 옥수 토박이님 신청하신 노래 웸의 핫비트. 이 노래는 캔디님께 전해드렸고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헝그리 하트 앞서서 들으셨습니다. 미니벨로 동호회에서 춘천 번개 갑니다. 용산에서 8시 25분 ITX 타고 자전거랑 춘천에 가서 서울로 출발. 예전에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갔는데 내일은 춘천에서 서울로 라이딩하는 거예요. 0671님이세요. 7분이 가시는데 가을바람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자전거 타면 진짜 바람 맞는 그 촉감이 좋잖아요. 안전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무사 복귀를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6312님은 모처럼 휴일에 좋은 사람들과 여행 중이에요. 야외에서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불멍도 함께하는 중입니다. 늘 함께하는 유정언니, 명화동생, 우리의 우정은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0864님 청해 주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준비했고요. 이어서 8042님 함께 듣습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Backstreet Boys의 Shape of My Heart 들으셨어요. 3857님 그리고 강재범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Gareth Gates의 Listen to My Heart 그리고 Westlife의 Mandy 809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남양주 휴림 캠핑장에 계시는 6752님 연휴라서 그런지 여기 캠핑장도 풀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캠핑장에 2150님도 계시거든요. 아내와 오랜만에 캠핑 왔습니다. 양양에 계시대요. 양양의 밤하늘이 아내와 그리고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니까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인가 봅니다.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불멍하면서 아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양양에서 영애님, 명철님 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함께 들어주시겠죠? Cranberries의 Oh to My Family 최미숙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사토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엔키님 듣고 싶어 하신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도 여행 왔어요. 물오름 섭지코지 갔다가 갈치 조림 물회 먹고요. 야식으로 먹을 광어회랑 성게 미역국 포장해서 숙소로 가고 있어요. 더워서 힘들었던 여름 지나서 시원한 가을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가을을 충분히 잘 즐겨야겠어요. 해피바님이십니다. 노을 신사님 청해 주신 이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Daydream Believer, Mary Beth 마지아지의 노래. 2부 시작했고요.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Take on me, 아하의 노래.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는 4076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라이더님께 전해드렸습니다. 3647님이신데요. 아내랑 아이랑 같이 홍대 갔다가 설렘 가득 썸 타던 시절에 갔던 카페에 찾아갔는데 없어졌네요. 그래도 그때 그곳에 기억한다면서 고마워하네요. 아이랑 같이 갔으니까 아빠 엄마의 썸 타던 시절 얘기를 좀 해주셨겠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구나 이런 거 알려주셔야죠. 왜냐하면 그 현실 부부의 모습만 아이에게 보여줄 때가 많으니까, 그죠? 다투고 심드렁하고 뾰족하고 그런 모습. 그래도 아빠 엄마는 사랑했었어. 지금도 사실은 사랑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느끼게. 옛날에 그 의미심장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거 아이랑 함께 진짜 좋네요. 3462님 청해 주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들을 거고요. 호레노츠님과 함께 멜리사 맨체스터 Don't Cry Out Loud 듣겠습니다.

프랑스 아르디 꼬멍드디 라디오 들으셨어요. 빅롱아의 One More Cup of Coffee는 8923님께 글렌 안사드 마르게타 에르글로바 Falling Slowly는 5145님께 보내드렸습니다. 5145님 맛있게 저녁 들고 계시죠? 지금 청국장이랑 계란찜이랑 깻잎 완벽한 상을 차려서 혼밥하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토닥임의 시간 참 좋아요 하셨는데 진짜 완벽하세요. 왜냐하면 청국장은 구수하잖아요. 계란찜은 보드랍잖아요. 깻잎은 짭짜름하니 킥이 있잖아요. 정말 완벽한 밥상 만나게 드세요. 이승민 님이 얼마 전 면접 봤는데 두 명 모집에 저 불합격했어요. 열심히 면접 응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준비하고 응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민호님 청해 주신 나자레스의 Lovers 그리고 스키드로 I Remember You 두 곡 듣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곡 Wish You Bon Ashi Everybody Needs a Friend 들으면서 마칩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정작 가을은 서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서두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낙엽 지면 어떡하지? 막 그래서 서둘고, 이러다 추워지면 어떡해? 그래서 급하고, 가을이 짧다 짧다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가을보다 먼저 앞서 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직 화창한 가을이 많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그 위로 수북하게 첫눈이 내릴 때까지 너무 재촉하지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그냥 천천히 서성이면서 이 가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쉬운 건지 아까운 건지 왜 가을이 너무 짧어 짧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즐길만 하면 지나가고 누릴만 하면 추워지고 그래서 딱 지금 이맘때면 이제 집을 벗어나서 어디든 서성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가을을 너무 몰아붙여서야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늘 아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더 붙잡고 싶을 텐데 어제보다 분위기 있는 오늘이고요. 또 오늘보다 더 진해져 있을 내일을 기대하면서 짧아서 아쉬운 게 아니라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쉬운 가을 저녁이라 생각하시고요. 행복한 동행 안에서 10시까지 감상해 보시죠. 막 분위기 있는 곡을 첫 곡으로 할까? 아니면 뭔가 신나는 곡을 첫 곡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첫 곡은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였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명태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목소리도 좋고 피아노 소리도 좋고 노래 제목도 해피 띵스예요. 제이 래빗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음악을 듣다 보니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 9028번으로 정해 주신 곡. 또 이문세 가을이 오면, 가을 하면 대표적인 곡이죠. 상희님. 그래요. 듣고 보니까 가을은 제 속도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더 바빴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요. 아유, 추워지기 전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늘은 추워지기 전에 보일러 청소를 했어요. 3397번으로 현주님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갔다 나갔어요.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태원 서동숙이 함께하죠. 그대.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간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9시 맨발인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답게 한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김동석님, 박미영님 청해 주신 난 클론의 노래였고요. 예, 송승현님,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일해요 하면서 고물상에서 일하신다고요. 아, 박준아, 너를 처음 만난 그때. 가을이 되니까 이것저것 참 할 게 많았다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이고 저런, 무릎 수술로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방송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6779번으로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또 김지혜, 얄미운 사람, 황태성님, 민호님 청해 주셨고 이태원, 서동숙 함께한 그대. 완벽한 가을이에요. 저희 지금 완벽한 가을 캠핑 나와 있는데요. 모닥불 위에 훅 뿌리는 오로라 혹시 아세요? 아, 알죠. 당연히 알죠. 지금 오로라 불멍하며 천국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3205번으로 천국에 간 느낌이 그 느낌일까요? 아주 행복할 것 같네요. 4802번으로 엘리베이터에 집 나간 햄스터를 찾습니다라는 A4 용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유, 그 작은 것이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함께 걱정해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길냥이들도 많지 않나? 그럼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진짜. 또 0162번으로 가을이면 싫어하는 사람도 좋게 보려고 노력해요. 또 한 살 먹을 테니 철들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전유나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너를 사랑하고도.

0: 정훈이 송창식이 노래한 안개, 한호선님, 유미애님, 그리고 2363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손자가 생긴 이후에 남편이 저를 계속 할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서 저도 영감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에서야 백기투항을 하네요. 서로 호칭 고치자고. 아무리 법적으로는 할머니라도 생체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죠. 왜 자꾸 나를 할멈이라 부르는 거야? 영감이 막 그래가면서 흥분해서 저한테 글을 주셨는데 그래요. 서로 여보 당신 사랑하는 자기 그렇게 부르세요. 또 SG 워너비 라라라 김지은님 임은정님 청해 주셨고 너를 사랑하고도 전윤아의 노래 고영민님이 오 전윤아씨가 5년 후배라고 글을 주셨네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소리 질러!

0: 소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

말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9759번으로 가을이 되니 청첩장이 줄을 잇네요. 예전엔 우편으로 보내오던 청첩장을 이젠 모바일로 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계속 받아보니까 또 편안하고 괜찮더라고요. 1870번으로 수능이 앞으로 40일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재수하는 딸 독서실 앞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죠. 아내는 늦은 저녁밥 준비하고요. 2년째 저의 일상은 없습니다. 와,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시니 따님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조용필의 곡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징징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고통이 싫을 때 그것을 우연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기타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자숙생의 심정을 조금 알지요.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불편하지요. 엄기선님. 맞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쵸? 엄기선님도 그렇고 하숙이라는 그 표현도 많이 썼고 하숙생도 많았고 자취생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정말 삶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해철 하숙생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6143번으로 혼자 자취하는 아들 집에 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요. 묘하게 여성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 있죠? 여자친구가 생겼나? 못 본 척 그냥 아들 보고 집에 가려고요 하고 글 주셨네요. 그럼요.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치매. 그 치매를 뮤지컬 한 편에 담아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15일까지 용산 더줌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 행복한 동행 우리 가족들은 10월 17, 18, 19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공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울고 웃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오래오래 생각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 하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관람을 원하시는 그 날짜를 함께 적어서 예, 뮤지컬이라고 말머리를 담아 신청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1: Good Music Station. CBS FM.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니 누굴까? 참 좋겠다. 8105번으로 하트 3개까지 날려주셨네요. 그러게요.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근데 7405번으로 부모님 생각에 자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두 분 다 소천하셔서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죠. 불쑥불쑥 눈물이 나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준선님 청해주신 비비의 밤양갱, 그리고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태수님이 조용하게 앉아서 이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넌 할 수 있어. 누군가 나한테 막 이렇게 힘 빠져 있는 나에게 넌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용기를 준다면 울컥 할 수 있죠. 충분히. 가을은 시인이 따로 없다. 보이는 게 시요. 밟는 게 시다. 시를 몰라도 산천을 바라보며 감탄만 하면 된다. 2516번으로 뜬금없이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작품 하나, 난 아직도 널.

강재범님, 이현정님 청해 주신 부활의 이승철의 목소리죠. Never Ending Story. 또 박정희님이 가을 하면 하늘하늘 그 코스모스. 흔들림이 참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그 얇은 줄기에 유난히 얇잖아요. 줄기가. 그리고 또 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조관우의 노래 코스모스. 또 김재훈님, 구창수님이 나오나 사랑 청해 주셨고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여러분 청해 주셔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니요. 우리 딸이 휴가 내고 기꺼이 동행해 준대요. 저 내일 부산 가요. 와, 정말 부럽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339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석 비둘기집.

0: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박경희의 노래 141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너구질이 찻잔 9119번 또 이재봉님 청해 주셨고 이석 비둘기집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미래를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2: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늘 끝곡은 조형일님, 장성미님 청해주신 동물원의 노래 해화동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서머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서머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1: 클린더 주문도 역시
9: 서머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정 쭈갑골.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 풍경들도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자꾸 들여다보고픈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가 되어 있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이것저것 꺼내고 또 정리해 보기에 좋은 계절이에요. 사진 정리를 하다 보면 뭐 10년 전, 5년 전 풍경들이 흑백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때는 최신이었던 물건도, 유행하던 옷차림도 어느새 조금은 촌스러워졌지만 그게 또 싫지만은 않은 거죠. 모든 게 흘러가는 동안 사진 속의 풍경만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멈춰 있는 시간이 반갑기도 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추억 속의 음악들, 또 듣고 싶었던 음악들, 2시간 가득 채워 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지원의 그때가 좋았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컬트 너를 품에 안으면 윤도현의 사랑투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랑 마당에서 불멍하면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어요. 김기문, 윤경욱, 포에버. 네, 우리 07번으로 보내셨어요. 부모님이신가 봐요. 김우님, 경옥님. 행복하시겠어요. 같이 듣고 계시죠? 저까지 흐뭇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마당에서 불멍을 하고 계시는군요. 5150번으로도 캠핑 왔는데 이 시간에 날이 추워서 패딩 입고 텐트 안에서 꿈을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순간만을 위해 계속 야근했거든요. 꿈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5502번으로는 오늘 모처럼 가을을 찾으러 저의 아지트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윤슬이 반짝반짝거리고 모래는 꿈속에서나 느껴볼 법한 사르르하게 느껴지는 촉감이었어요. 오늘은 나에게 충분히 휴식을 줄 만큼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모래의 촉감은 꿈결처럼 부드럽고 윤슬이 반짝거리는 물이

바닷가에 다녀오셨을까요? 아지트라 장소는 비밀로 하셨나 봅니다. 행복한 하루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왠지 저도 바로 떠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사연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0638번으로는 헤어진 뒤에도 못 지우고 있던 사진을 오늘 따로 옮겨뒀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 그때 자주 가던 식당이랑 같이 걷던 길도 생각이 납니다. 이제 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좋았던 날까지 있기는 어려운가 봐요. 오늘은 그냥 조금 생각나게 두려고요. 조용히 꿈꿈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스위스로 사랑해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였습니다. 9165번으로 보내셨네요. 남편이 아프다 또 재취업했다며 여러 번 사연 보냈던 초희라고 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18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과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렇게 평범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걸. 행복한 하루 중에 꿈꿈과 함께여서 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날들, 위로받고 싶은 날에도 또 축하받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늘 함께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뜻깊은 날에 꿈꿈으로 함께해 주셔서 또 소개해드리고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7921님 남편이랑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걸었어요. 처음엔 아이 얘기, 집안일 얘기하다가 돌아올 땐 그냥 말없이 같이 걸었네요. 제가 신발끈에 묶느라 멈췄더니 남편도 옆에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다시 나란히 걸어오는데 문득 이런 시간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적 같이 걸을까? 그리고 토이 유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오늘 서울 하늘은 하루 종일 맑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쇼리 실라!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윤종신 장혜진이 함께하네요. 굿바이 전해드리고요. 꿈은 아직 굿바이 아닙니다. 잠시 뒤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책 한 권만 더 읽어달라고 해서 옆에 누웠어요. 다 읽기도 전에 잠들었는데 손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낮에 할 일이 많아서 아이에게 자꾸 혼자 누르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제 거실 불 하나만 켜놓고 꿈은 듣고 있습니다. 517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김장훈이었습니다. 햇빛 비추는 날.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6: 여행.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6: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 부르셨죠?
6: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작곡이 하면 하하임.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조성모의 To Heaven, 김동규의 단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꿈은 애청자예요. 5년 전 캠핑 처음 시작하며 그때도 꿈꿈과 함께 했는데 지금도 5년 전 함께 했던 그 캠핑장에서 쭉 꿈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불멍하며 꿈꿈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힐링되네요. 486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그러셨구나. 오늘 캠핑 사연 정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여행 떠나기에도 캠핑을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긴 해요. 꿈꿈의 음악과 함께하는 불멍, 마음에 담아두었던 걱정, 근심을 다 녹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둥둥아리님은 이 밤 내일의 도린아기랑 듣고 있어요. 낮잠을 늦게까지 자서 아직도 쌩쌩한 아기 체력에 녹다운이었는데 꿈꿈이 너무 반가워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처럼 자주 듣지 못해

하지만 늘 그립고 편안합니다.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게 태교하시면서 뱃속의 아기랑 꾸밈을 열심히 들으시다가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릴 때는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듣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한동안 한 몇 년 멀어지셨다가 조금 아이가 크면 그때서야 다시 돌아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생각날 때 틈틈이 여유 있으실 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일 아기의 첫 돌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랄게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1109번으로 청해주신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박혜경의 하루 이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 한계를 넘어 김정한. 담쟁이는 수천 개의 잎을 이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을 넘는다.

사람의 생도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한계를 넘어야 얻는다. 선명하고 반짝이는 것을. 영혼을 움직이는 것들은 껴안고 낯설고 까칠한 것들은 제거해야 한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평생을 흔들리며 엉키지 않으려면 한계를 넘어야 한다. 벽을 뛰어넘는 담쟁이처럼.

0: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을 넘는 담쟁이. 평소 눈여겨보지 않더니 담쟁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글이었네요. 담쟁이에게 벽은 길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꺼번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잎을 하나씩 하나씩 뻗으며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을 한수 배우게 되네요. 세상의 모든 책 김정한 작가의 에세이 한계를 넘어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은 마야였습니다. 나를 외치다.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0: 015의 그녀의 딸은 3살이에요. 그리고 하루맘님이 정해주셨던 김현철 까만 치마를 입고 전해드렸습니다. 962번으로 보내셨네요. 수능 준비하는 고3 학생입니다. 이 시간 되면 공부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데 꿈음 들으며 생각도 정리하면서 힘내고 있는 학생이에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혹시나 하면서 신청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수험생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힘내고 싶어요. 네, 수험생분들도 꽤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서늘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참 많아지는 시기죠. 이번 한 주 정말 애쓰셨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나의 힘을 믿으셨으면 해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4506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오늘 올해 준비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잘 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끝나면 실컷 놀고 싶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책상에 쌓인 책도 그대로 두고 저녁 먹은 뒤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결과 걱정은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밤만은 편하게 쉬고 싶어요. 네, 이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정해주셨네요.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1: 여보세요?
2: 미스라 뭐하니?
1: 나? 편지 써.
2: 누구한테?
1: 있잖아 걔.
2: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는 뭐하냐?
1: 아마 일촌 파도 타고 있을걸.
2: 야, 네 좋아하는 그 작가 전시한다는데 같이 갈래?
1: 에휴, 너는 그냥 혼자 있을래.
2: 멍이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는 440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오르막길 솔지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머리하게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뜨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부드란, 부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5: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9: 리메이드 서울.
10: 카티 프로 시

0: 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리.

0: 아무렇지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상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나가던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칼은 안정만을 추구하는 레스토랑 오너 탓에 유명한 평론가와 설전을 벌이다 그만 해고를 당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이랑 함께 샌드위치 푸드트럭을 찾아요. 낡은 트럭을 청소하고 망을 굽고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음식에 대한 철학만큼은 어쩐지 더 단단해지죠. 이 트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해. 아마 최고의 레시피는 그저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몰라.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는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아파도 놓지 못하고 기꺼이 다시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진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입니다. 아메리칸 셰프 중에서 페르코 에르난데스 오예 꼬모바 들어봐 리듬이 얼마나 좋은지.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의 원제인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우리나라에서는 베니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었죠. 영화 원제와 동명의 테마곡이었어요. 아노니모 베네치아노, 익명의 베네치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콜린 퍼스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그 영화 킹스 스피치 음악이었어요. 라이오넬 앤 버티,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이죠. 라이오넬과 버티. 콜린 퍼스는 이 영화에서 버티 역을 연기했어요. 형 대신에 본의 아니게 국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라이오넬은 다른 치료사들과 다르게 버티를 왕이 아닌 그냥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요. 치료사이기 전에 친구가 되어준 라이오넬 덕분에 버티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되죠. 네,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호흡을 하고 말을 고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일, 뭐 크게 뭐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무섭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곁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라이오넬 같은 사람들을 믿어보면 좋겠죠.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최강희의 영화음악 여기다 얘기해 주세요. 네. 나도 몰랐던 내 가능성을 저 사람들은 본 게 아닐까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라도 망설이던 첫걸음을 다시 떼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영음에 털어놔 주세요. 네. 정말 힘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물론 상대가 정말 그러면 뭘 안다고 저를 칭찬해 준 사람, 저에게 힘을 준 사람도 저에 대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제 곁에 한 명 있어요.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 나이 들면 그게 좀 바뀌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그 친구 덕분에 해낸 일이 참 많아요. 네, 책도 그 친구가 써보라고 해서 했고,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왜 내가 정말 별로라고 느낄 때, 그치만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어때? 어때? 물어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니다라는 말 듣고 싶고 잘하고 있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0528님 가을 정취 느끼고 파서 강디 라디오 들으며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도 강디 목소리 나와요. 세종시 991번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거 있죠 하셨네요. 가을 정취 다 느끼면 짬뽕 맛집도 가려고요 하셨네요. 벌써 뜨끈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강디도 질 좀 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하셔요 하셨는데 네 그러네요. 이제 슬슬 이 문자가 낯설지 않은데요. 곧 있으면 뜨끈하고 매콤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곧 금방 오겠네요. 이번에는 영화 러빙 빈센트 중에서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리고 영화 추억 중에서도 한 곡 들을까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미국의 1920년대에서 50년대까지를 볼 수 있는 시대극들의 영화음악이었어요. 먼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에비에이터 중에서 베니 굿맨 콰르뎃의 문 글로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았어요. 미국의 영화 제작자 겸 비행사였던 하워드 휴지의 삶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스쿨타이 중에서 코스터스의 스모키 조스 카페였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미이라의 브랜든 프레이저, 그리고 맷 데이먼, 크리스 오도넬, 베네플렉까지 배우들 이름만 들으면 이런 대작이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흥행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작품이라서가 아닐까 해요. 와, 근데 브랜든 프레이저도 연기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오, 좋아하셨던 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네요. 이런 영화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는 재미가 또 있죠. 또 안 본 눈 삽니다. 네,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소울 앞에 먹듯이 쏙 이렇게.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만큼 외모부터 연기의 변화까지 들여다보는 맛이 있을 것 같네요. 7013님, 저한테는 CBS 라디오 방송이 살아갈 의욕을 주는 일상의 친구입니다. 감동이네요. 특히 최영음의 음악과 강희 씨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전해지는 따뜻함에 덩달아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이에요. 아시죠? 6943님, 강디님, 딸내미가 운전하고 아빠가 옆에 타고 저는 뒤에서 강원도 양양을 지나 속초로 여행 갑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추억을 소환해주네요. 가을산은 단풍이 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속초 바다가 마음에 그려져요. 하셨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나눠도 될까요? 6260님, 며칠 전에 영화 인턴 보고 오는 길에 강장언니 만났어요. 하면서 CBS 앞에 제 사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동 오시면 제 사진 앞에서 인증샷 찍고 가세요. 네, 청취자 인증. 네, 여기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네, 인턴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강짱 언니도 보셨나요? 하셨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번에 볼까 봐요. 오늘? 내일? 이렇게.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중에서 프레이의 Never Say Never. 이 노래 듣기 전에 먼저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이 장면을 보려고 내가 영화를 봤구나 싶은 엔딩 시퀀스에 흐르는 음악이에요. 콜드플레이 더 사이언티스트.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짐자무 씨 감독의 영화 천국보다 낯선 중에서 I Pro Spell on You, 애니 레녹스 목소리였어요. 천국보다 낯선 보셨나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월리와 월리의 사촌 에바, 그리고 에디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플로리다로 떠나요. 하지만 여정은 파라다이스와 거리가 멀고 에디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새로운 곳에 와도 모든 게 똑같아 보여.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결말. 뭐 누군가는 쓸쓸하고 황량한 영화라고 하지만 떠나본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방황은 매우 수고스럽지만 절대로 또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걸요. 6742님, 얼마 전에 찬란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톡 보냈어요. 최강희 영화음악에서 나온 말 듣고 보냈다고. 우리가 만나 즐거웠던 20대도 찬란했지만 지금의 성숙한 모습이 참 좋다고. 아직도 너무 바쁜 우리지만 힘내자고요 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아,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진심 어린 문자 생각보다 없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최강희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2: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 오늘의 끝곡은요. 애니메이션 타잔에서 골라봤어요. 필 콜린스 You Will Be In My Heart.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0: 가운데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로아상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이죠. 반죽과 버터를 밀고 접는 과정을 거치며 수십 겹의 결을 만들어요. 일반적인 크로아상은 대략 27겹에서 81겹의 층을 품고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만겹 크로아상이 있대요. 만겹은 실제로 1만 개의 층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얼마나 촘촘한 결인지 이름만으로도 느껴지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겹의 구름이라도 높은 산봉우리를 영원히 가릴 순 없잖아요. 구름이 걷히면 산은 다시 만겹 병풍처럼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처럼 그 수많은 촘촘한 결 속에, 그런 우리 삶의 수많은 순간 속에 놀라운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 몇 겹의 어려움이 앞을 가릴 때도 있지만 구름이 걷힌 뒤에 산처럼 분명 환한 날이 올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래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크루아상도 결국 이렇게 얇은 한 겹 한 겹이 쌓여서 그 특유의 결, 그 식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또 계속 쌓여서 또 어느새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또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는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기분 좋은 순간도 있겠죠. 오늘은 크루아상처럼 근심은 바삭하게 좀 부서지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버터처럼 부드러운 웃음이 스며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장 이브 티보데이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

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살기 좋고 산책할 수 있는 천마산 둘레길 두 바퀴 돌며 정원님의 잔잔한 보이스에 매일 아침 많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좋은 데 살고 계시는군요. 산책할 수 있는 천마산 둘레길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또 그 산 산책하시면서 귀에다 음악 꼽고 들으시면 더 행복하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귀에다 뭐 꼽고 산책하실 때는 혹시 또 이런 안전상에 소리를 듣지 못해서 또 그 위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살랑거리는 산들 바람에게 물어보세요.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캐서린 베틀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노래하고요. 제임스 레바인 주연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살랑거리는 산들바람에게 물어보세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중창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215번님 사연인데요. 딸 둘이랑 데이트 겸 영화 보러 가는데 버스에서 정원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딸 둘과 데이트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딸들과 데이트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보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 딸을 둘이나 가지고 계시는군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둣빛 새순이 햇살의 사랑을 받아 푸르름을 더하고 넝쿨 장미가 까치발로 담장을 넘어 수련거리면 오랫동안 침묵하던 감나무도 수줍은 미소를 건넨다. 그 아이의 집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늘 줄기가 기지개를 켜고 여린 상추잎이 바람에 너울거리던 밭 한켠,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기다리던 감나무 놀이터. 그 나무 아래서 아이는 하루를 보냈다. 아빠의 어깨처럼 곧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그네를 타며 할일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간. 배꼽시계가 꼬르륵 울리면 금방이라도 노래가 터질 것 같은 감꽃을 주워먹고 떨어진 꽃을 실에 꿰어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를 만들던 날들. 그곳은 아빠가 남겨준 마지막 놀이터였다. 아빠는 아이가 3살 되던 해 먼 길을 떠나셨다. 8 남매를 두고 차마 멀리는 못 가시고 삐빗꽃 하얗게 피던 마을 앞산으로 가셨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빠는 막내를 유난히 품에 안고 다니셨다 한다. 당신이 오래 곁에 있지 못할 것을 어쩌면 먼저 아셨던 걸까? 퇴근길 과자 한 봉지를 사오시면 형제들은 흥분의 아이들처럼 몰려들었고 막내의 몫은 번번이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빠는 교무실 서랍에 과자를 숨겨두었다가 양복 주머니에 몇 개를 넣으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감나무 아래로 막내를 데리고 가 조용히 손에 쥐어주시곤 했다. 과자보다 더 따뜻했던 것은 그 손길이었을 것이다.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감이 달콤하게 익어갈 즈음에도 그네를 밀어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양복 주머니 속 과자보다 아빠의 두 팔을 기다리던 아이가 마음에 걸리셨던 걸까. 아빠는 몇 번이고 꿈을 빌려 집에 다녀가셨다 한다. 이제 그 감나무는 사라졌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푸르게 서 있다.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당신. 이제 나는 그 꽃잎에 새겨진 이야기를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다. 몇 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빠의 마지막 밤처럼 마음이 젖어온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왈츠 7번 C샵 단조 오프 39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신앙송가 김현서의 책 시가 우리를 만나게 했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감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네요. 그네를 타던 시간도 또 감꽃을 주워 먹던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몰래 과자를 쥐어주시던 그 기억은 정말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여덟 남매 사이에서 막내에게만 따로 챙겨주고 싶었던 몇 개의 과자. 그걸 건네주시던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설명할까요? 비록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들보다는 아빠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짧겠지만 이 막내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뚜렷하고 선명하고 특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감나무는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그 나무 아래서 받았던 사랑까지 사라질 순 없죠. 오히려 오래된 기억일수록 이렇게 어떤 뭐 나무 하나, 냄새 하나, 작은 물건 하나에 기대어서 더 또렷하게 살아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아플루길드스 계장에서 듣겠습니다. 메초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멘델손의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메조 소프라노 앤 머레이의 노래 그리고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09번님 사연인데요. 며칠 전 운동 끝나고 베란다 활짝 열고 맥주에 오징어 땅콩 먹으며 드라마 포엔즈 보는데 말러의 아다지오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가을 공기는 어찌 이다지도 피아노 소리에 공명하는지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은 그 피아노 또 포엔즈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무조건 반갑습니다. 맥주의 오징어 땅콩의 드라마, 근데 거기서 또 흐르는 음악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셨군요. 아, 뭐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르그의 서정서곡집 5권 듣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곡 노트르노 만나봅니다. 이 곡은 워낙에 피아노 원곡도 유명하고요. 또 오케스트라 편곡된 버전으로도 많이 연주됩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고요한 밤의 정취를 그린 작품인데요. 잔잔하게 흐르는 선율, 또 어딘가 애잔하고 또 신비롭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 역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만나봅니다. 존 바벨리가 주연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리그의 서정소 곡집 5권 작품 54 가운데 네 번째고 노트르노 녹턴 만나봤습니다. 존 바비올리가 주연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로 들으면 뭔가 좀 단아한 매력이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는 또 이런 풍부한 색채로 인한 감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버전 다 제가 아끼는데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와르트 안톤센의 트럼펫, 그리고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올레 에드바트 안톤슨의 트럼펫 제프리 테이트가 주연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92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했습니다. 헤벳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수경 씨 나은영 곡 아 가을인가, 메초소프라노 김항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오프스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첵 카스프치크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0677번 님 사연인데요. 저에게는 토요일 아름다운 당신에게 시간이 휴식이고 유일한 저만의 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청취를 못하다가 토요일에는 예배 마치고 천천히 걸으면서 듣는 방송이 위로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평일날 못 만난다는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빈터가이즈의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밤 인사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럴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바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가운데 첫 번째 곡 구테나흐트 밤인사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746번님 보내준 사연인데요. 잠시 쉬러 온 시골 마당엔 연분홍, 진분홍,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일찍이 꽃을 찾아온 벌과 나비들, 앙증맞게 쪼아먹은 감나무의 홍시들의 외로울 틈이 없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클래식과 함께하는 시골의 아침은 더더욱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또 가을 하면 코스모스죠. 마당에 이렇게 연분홍, 진분홍, 갓갓 코스모스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으면 참 예쁘겠어요. 시골의 아침에서 아침에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더 아름다움을 더해줄 음악 보내드릴게요. 리스트의 6개의 위안 콩솔라시온 가운데 세 번째 곡 디플렛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6개 위한 꽁슬라시옹 가운데 세 번째 옥티플렛 장조를 넬슨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프레이레의 피아노 연주는 특별히 더 따뜻해요. 음색이 정말 따뜻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이 가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막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미카엘 플랜네프가 주연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죠.

라흐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미카엘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314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며칠 전부터 목이 갑갑해 아침 일찍 병원에 갔는데 감기철인지 환자분들이 많네요. 대기 순번 35번째지만 대기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하니 지루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저께 공연에서도 이제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데 뭐 참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시겠지만 객석에서 기침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고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47번님 사연인데요. 집에만 있다가 아침 9시부터 8시간씩 앉아서 수업 들으려니 체력도 집중력도 딸려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은 4주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너무 혹독한데요. 9시부터 8시간을 앉아서 수업 듣는 건 누구나 힘든 일인데. 아유, 고생하시네요. 4주나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업인지 또 궁금하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And to each season 보내드립니다. 로즈 맥퀸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0: 로드 맥퀸의 노래로 End to Each Season 보내드렸습니다. 파헬벨의 카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었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3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보내드립니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0: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이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도 하늘나라를 꿈꾸며 구덩이 속에서도 어린 시절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248장 찬송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혜선의 음성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예복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라하네 신영옥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게로 오라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문상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 가락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의배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가 부른 가나의 혼인잔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먼저 유리정우님 청하신 존영의 때가 되면, 이어서 다윈님께서 청하신 한승희의 회복 보내드릴게요.

번야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스퍼 삽창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따라가며 동행과 주리가 함께한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할게요.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번에는 196장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날 구속하신 이현주의 찬양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예 숙님께서 청하신 찬양 마음의 예배 유은성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김명선의 시선 이어서 함께 하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듣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 더 잘 듣다 보니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대나무 숲이 된다. 이상하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내 앞에선 더 자주 전해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나는 구름처럼 뽀얀 친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의 귀로 듣는다.

박조환의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으로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16 박조환 소년. 말을 할 수 없어도 필담으로 소통하며 글로 마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한 줄기 빛처럼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오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우리 마음에 고백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이수님 유턴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 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0: 서민여자대학교 수시 2차 모집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 하셨죠. 물은 잔치에 필요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대개 부족한 것부터 헤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 다음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담고자 애쓰며 그 다음 이어질 일을 믿어보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More about Jesus. 예수 더 알기 원하네. O sacred head. 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찬송들 들으면서 주일 아침 시작하니 평안하고 좋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데요. 스마트폰에 레인보우 앱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표준 FM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 음악 FM과 그리고 조이포유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은총님께서 전 성가대로 섬기는데 참 은혜스럽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모니를 기대하면서 설교 말씀도 좋지만 알파와 오메가로 벅차오르는 엔돌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오늘 성가대 이 곡 특송하나요? Better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하셨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색이 보고파서 나왔어요. 좋네요. 닉네임이 멋있어요. 열려라 참깨님. 예, 아직 어둑어둑한데 우리 청취자분 앞에 펼쳐진 가을색은 어떤 느낌일까?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은총님의 신청곡 Battle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3289번으로 오신 분. 오늘은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갔습니다. 1018 VIP 전독축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일정만으로도 아주 빡빡하게 바쁘신데요. 준희 아빠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올해 78주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앞으로 4대가 같이 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건강하십시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어머니의 12번째 기일에 고향 산소에서 기도하던 중 오래전 기도가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는 아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린 나에게 어머니의 그 기도는 충격이었다.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이후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은 철저하게 교회와 예배 중심이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셨다.

노년에 요양병원 생활을 하실 때 어머니는 천국 가서 예수님 밥상을 차려드리고 빨래해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곱고 예쁜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문병 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병실에 다 들리도록 기도해 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력과 기억력이 약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은 임종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한다.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가드윌 메이커웨이 나의 가는 길. 조금 전에 사연만 소개해드리고 신청곡은 못 들려드렸어요. 3289님 신청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시간에 이어서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 네, 그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인상 깊고 가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바로티님, 결혼 28주년 기념일 맞이하신 다른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파바로티님 댁은 30주년을 맞이하셨대요. 집사람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챗GPT에 좋은 문구를 물어보니까 30년의 사랑,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문구가 나왔대요. 아내분이 편찮으시군요. 3년 이상 아내를 케어하고 있는데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얼른 나아서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참 소소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소원일 수 있는데 우리 파바로티님께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네요. 여행도 하고 아내와 맛있는 거 외식도 하고 싶다. 50대 중반이시면 아유 너무 젊으신데 아내분 얼른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바로티님 신청곡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주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나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 누구인가요? 벤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들으면서 1부 닫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고기를 구운 뒤에는 바로 칼을 대지 않고 잠시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레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구워진 고기를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에 머금고 있던 육즙이 고루 퍼지고 고기도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끝냈다고 바로 다음 일을 시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말이에요. 때론 좀 천천히 나를

Good morning, Judith.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으로 정말 레스팅하는 듯한 노래죠. 토니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현대.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명태어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 그 전에 토토의 I'll Be Over You는 제주의 김상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바다솔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반바지 차림으로 분리수거 나갔다가 추워서 혼났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제는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나갔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도 안 될 것 같아요. 양말 신고 나가셔야 됩니다. 3391님, 주디 춘천은 겨울이 빨리 찾아와요. 아침 6시에 공지천으로 운동 나가는데 기모 있는 옷에 장갑까지 끼고 나갑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가 상쾌해서 정말 좋습니다. 강원도는 확실히 서울보다 기운이 많이 낮죠. 와, 벌써 기모 있는 옷 등장이네요. 원남매맘님도 운동하신대요. 출근길 항상 함께하는데 오늘 아침은 러닝하며 함께하니 새롭고 좋습니다. 해피님도 남편과 한강을 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뛰거나 걷고 있네요. 하셨어요. 이제 대한민국 민족은 러닝의 민족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을 넘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뛰고 계십니다. 건강해지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일 아침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812님 신청곡이에요. 아바의 치키티타 그리고 마돈나예요. 할리데이.

0494님 신청하셨어요.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그 전에 웨스트라이프의 Flying Without Wings 보내주셨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렌지 자스민님, 남편이랑 둘이서 지리산 노고단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을 기대하면서 갑니다. 산 날씨는 너무 변덕이 심해서요. 그쵸? 딱 갔을 때 날씨가 받쳐줘야지 또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쨍하게 예쁜 하늘과 또 멋진 산 풍경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심삼일님, 자그마한 스터디 카페 운영한 지 1년 돼 갑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 와서 청소 및 정리할 때 그대와 여는 아침 챙겨 들으면서 청소해요. 단순한 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려면 때론 무척 답답하고 힘든 때, 그럴 때마다 주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들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가끔은 진짜 좀 숨이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결국에는 또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돼주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님 화이팅 외쳐드리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에 반복되지 않는 음악들로 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악은요, 이소라 박효신, It's Gonna Be Rolling, 그리고 김영중이에요. 그녀가 웃잖아.

0: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6: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9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8: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1: 중하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에릭 벤의 Still With You 들으면서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홈픽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10월 11일 일요일 2부 첫 곡은 댐 양키스의 하이 이너프 들으셨습니다. 정의 1761님께서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목소리 들으니까 휴일 근무 싫지만 출근할 힘이 또 나네요.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신대요. 청아람 병원쌤들께도 모두 파이팅 외쳐드리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4536님, 출근해서 주차 후 가을 아침을 흡수 중입니다 하셨어요. 가을 아침을 흡수한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네요. 좋은 음악과 함께 가을 아침 흡수. 0270님 신청하신 리처드 샌더슨의 She's a Lady, 그 전에 엘자 글렌 메데이로스의 앙 로망 다미티 보내드렸습니다. 50대 곰돌님, CBS 오랜 청취자인데 한가로운 오늘에야 회원 가입하고 인사합니다. 목소리도 음악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회원 가입 안 하고 그냥 듣고만 계신 정말 오래된 청취자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하죠. 1444님은 윤주님,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청소일 오래 하다 보니 양쪽 팔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목욕탕에서 사우나하고 재밌는 영화 한 편도 보려고 합니다. 잘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잘 못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뭔가 좀 어렵고 힘든 일 지나고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거잘 챙기는 분들 있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아요.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105님께서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노래 어떨까요? Black or White, 그리고 시크의 Lou Freak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Sure. Eat this.

메이시의 워터폴스, 그 전에 메이시 그레이의 I Try 들으셨어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십니다. 또자님, 경옥이와 다섯 명 친구들 오경회입니다. 아, 경옥님이 리더시군요. 오경회 평택 소풍정원에 핑크뮬리 보러 가려고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CBS 레인보우와 함께합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CBS 레인보우. 뭔가 섞였네요. 그래도 우리도 만나면 좋은 친구 맞으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선유님은 어제 동료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차 한잔하면서 주디 그대와 아침, 그대와 여는 아침 소개하면서 레인보우도 깔아주고 모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해줬습니다. 일요일인데 듣고 있겠죠? 하셨네요. 성함은 모르지만 선유님 동료분 듣고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동희님께서 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될 때 너무 지칠 때 들으면 큰 힘을 주는 노래예요. 이렇게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어요.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그리고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룰루님께서 늘 끝까지 듣지 못하는 잭슨 브라운의 더 로드 아웃 스테이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가 로드 아웃에서 끊기지 않고 스테이로 이어지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9분가량 돼서 보통은 스테이 부분은 잘 못 들려드리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오늘 거의 끝까지 들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4: I'd like to do a song I never played in public before. It's a brand new song. It's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out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순우리말 옴살.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금세 옴살이 됐다처럼 쓸 수 있죠. 옴살과 비슷한 말로 단짝, 단패, 그리고 옴시래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옴시래기는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한 것 없이 고스란히 본바탕 그대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소롯이와도 비슷한 말인데요. 잘못되거나 달라진 것 없이 조금도 축인하지 않은 채 원래의 모습 그대로인 상태를 말하죠.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언제든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사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 나의 옴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서로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에겐 그런 옴살, 단짝이 있나요?